0: 아유, 잡이 앞에 앞에.
1: 잡으면 위험해.
2: 여 사람은 잡.
0: 시원하?
3: 브라보 수아라.
4: Music Hits and Information. 브라보 수아라.
5: 창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. 랜덤